0: 빨리 저기 전화해줘.
1: 짠.
2: 아, 전화해, 주소.
1: 짠, 소.
0: Investigating arrival.
3: Sapper.
4: What whiskey?
3: Whiskey.